0: 눈물이긴 한
1: 자 다시 잡은 내 이쯤은 만나는 샵을 can't stop 이 시바금에 이 시바도 베스 베스트 기트 화금에 이 시바스도 마스